0: 라디오 소피아 유원. 소피아 라디오, la publicité.
1: 미베사카 폰, 이사난츠, 이사누르, 아라로티로 툴차무르, 미스 자일라이너 레츠, 사디파미시안츠, SMS, 노 미스 메카, 신지오엥겐아르니 디에스, 322 디에스, 마눔캄 디만자토르 아르문스.
0: 미니 초코, 라사베 카카오, 스마트 시르쿠쿠.
2: Le retour de la musique, c'est maintenant.